0: 만 당황스 다르면은
1: 신장 광보 대시 타이 쿠르 크즈유 광보 전편 보잉 현재 카이시 환영 쇼팅
0: 신장 라디오 텔레비지아 스탄시아스 가르가스자 라디오스는 비르근득 베류러른 작드립 우고응스다르드 우뮤트 클라비스
2: 신장 라디오 텔레비지아 스탄시아스
3: 신장 라디오 텔레비지아 스탄시아스
2: Эми назарыңыздарда ден соолук зор байлык аттуу берүүбүз.
3: Эми назарыңыздарда ден соолук зор байлык аттуу берүүбүз.